유 신방광 수요비 위난 토라 간목이 택과 허여 목극토 허니 피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허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장이 황성허니 간담경이 자진이라.